0: 이야 이야 카카라남 치피 카카라남 치피 이루게 이루게 엔타베니아 몽오메 이 101.7 Vision FM 라 이르가야
1: Vision FM 시보노 이마티임바 Vision is power 참이래나